0: 何了？那边什么情况？奇怪了，村里一个人都没有。几户人家开着门进去了，灶台上有饭，就是没人。
1: 张队长，
2: 跟他一样，没人。你们呢？
3: 我们这边是这种情况。如果是这样的话，那只有一种可能性，小鬼子先动手了。
2: 不对啊，
0: 那告示上写着三天呢，这才第二天就动手啊？
2: 太瘆人了，这两天之内。200多号人说没就没了，可要是杀了那么多乡亲，尸首呢？尸首在哪？张队长，咱们先回大李庄吧。
4: 연대조메리와양자춘노 216년도시도 잔데 오르시바시다.
5: 비즈쇼의주호마다나이노카?
4: 마다이나이.
5: 요시, 오갔다. 비즈쇼와 지속해대 니고고 아서비다이나라. 우리와 아타이도시대 야즈니 야다 아게루요. 수고 深く張ってくれ。町のすべてところに張っておけ。
4: はい。